0: 사람한테 우리 편지 때 이기자니까 내가 뭐 소리 맞지 다시 알아서 나한테 다시 알아서 다루게 됐어요. 나한테 별거 안 되냐 소리 나
1: Thank you.

0: 말고.
1: 네. 내 이름은 허석이 아니고.
0: 그러면 소리 가질 것들아 막수방마 소리 뜨뜨리 불필요하고 비싸지?
1: 네. 이게 중간은 니네 왜 뭐냐? 허석이 선물길 말고 사냐?
0: 네? 아버지. 이승이 다리 다리는 비싸지고 빨고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갑자기 기사들이 기억할 거니 어떻게 많이 집중수 마트 많이 또 서비스 갖다 보면 몸을 갖다 부어서 기사들 알고 가는 거에 따라 하루나에 몸을 갖다 놓은 거에 섰어.
1: 기사들이 대단한 점이 무슨 얘기 안 나네.
0: 아니 그래서 이 기사들 끌고 가니 또 끌고 가고 가서 가니 가니라 이마단 말이니 땅굴도 니 무사소니 북한 무사소니 라고 사람이 됐어. 그러니까 캔슬 중국 어떻게 트랜스포타스는 이제 다른 사람들
1: 붙이는
0: 거죠.
1: 예. 아니 나비 미사일 들어온 거예요. 아니 말하는 거예요. 어떻게 알아서 알아서 배워야겠니?
0: 스무세. 나한테 이 비싸지 그사까? 너에게 대답하는 바라고 비싸지 그걸 걸면 사귄다. 그사 뒤에 비교해서 그치다 그사이 있다가 그사이 나한테 오빠 못다 그러면 좀 궁금해서 보여서.
1: 예. 아 마지막이
2: Chinese studies.

0: 사이스라고 샴푸스라고 하는데 마담이 우리가 잘못하고 러시아라고 말해만 피켓을 구할 수 있어
1: 비라는 숙하자리는 파리로 서니 저는 묻고 풀리 다들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서니 가득 꺼라기 노니 저는 다시 늦었다 러시아 그렇게 러시아로 너
0: 어디서 가보니 러시아 본산도 아니고 아니겠다 어디서 있을 뿐이라고 섬세보다 서슬보다 보여산의 성격 다 우리가 있다니
1: 아니 보여산 보이니 저는 눈이 벌써 접한 거리고서 슬픔을 와가서니 아니 공원 숲에 왜 범위로 보니
2: Sundays.